0: لغات السلام. 바하스 코리아. 한국말 하고 싶어요. 바하스 터키. 터키 딜리. 바하스 타멜. 타멜 몰리. 바하스 루시아. 루스키 야지. 바하스 프랑치스. 파갈레. 폰세. Mengenal dan mempelajari bahasa setiap hari 3-5 minit pagi, ulangannya 7-25 minit pagi. Salam FM, salam untuk semua.
1: Frekuensi yang mendidik jiwa. Jerantut 89.3.